0: 뭡니까? 딴 데로 전출 가시는 겁니까?
1: 그래. 육군 2사단 사단장에서 구군단 부군단장으로 승진 가는 거야.
0: 아니, 그럼 여기 전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리고 전요?
1: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 천자가 바뀌면 신하도 바뀐다.
0: 아니, 그럼 저도 전출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사단장님, 삼각산에서는 아직도 전출 중입니다.
1: 이제 우리랑 상관없잖아. 기회 있을 때 가야지.
0: 사단장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전 여기 남겠습니다.
1: 187연대 특수부대 일막 타진된 거 너도 분명히 조사받게 될 거야.
0: 알고 있습니다.
1: 중국군 탄약창고 폭파된 것도 그들이 재정비해서 다시 삼각산으로 반격해 올 거야.
0: 놈들을 절대 뺏기지 않을 겁니다. 우린 이미 7개의 대전차 갱도와 5개의 주둔 갱도를 점령했습니다. 또한 우린 이미 70개가 넘는 화점에 완전 무장한 4개 중대를 증강해서 놈들이 돌격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치밀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1: 그거 나도 알고 있어.
0: 그럼 가시기 전에 제게 2개 중대 병력만 붙여주십시오.
1: 야, 김중령.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0: 존엄 때문입니다.
1: 뭐?
0: 오직 중공군의 싹을 잘라버려야 우리가 미군에게 진정한 존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존엄이라. 미군들한테 그걸 바라는 건 절대 불가능하지.
2: The advance party took two Chinese tunnel and an arsenal. Good job. Guerrilla operation seems to be working well.
3: But they're all dead.
2: But victory is on the horizon. I've used two division, over 300 artillery pieces, over 1 million rounds of shells and over 2,000 sorties for this two tiny hill. And now I'm just one final touchdown away.
3: Sir, we've sustained over 10,000 casualties, including over 5,000 US soldiers alone.
2: That's why the victory should belong to US Army. I don't want the South Koreans steal our glory.
4: Sir, General Clark on the phone.
2: Van Fleet speaking.
5: James, I'm here with Brigadier Bowen of the 187th Airborne Regiment.
2: Oh, sir, it's a little misunderstanding. I'll explain to him.
5: Look, he said he wants to put the Chinese rats back in the tunnel.
2: That's interesting.
5: Not only that, but the withdrawn 7th Division wants to come back too.
2: What?
5: It's the most critical moment of the presidential campaign right now. Operation Showdown, or the Kim Hwa Offensive, should not just be a bargaining chip for the negotiation table, but a bargaining chip for the Democratic Party's re-election campaign.
2: Yes, sir, Commander.
6: The 现在已经同意了我们30号反击的计划。
7: 就是苦了我们的战士呀，他们还要在那儿再坚守两天。
8: 老崔，再拖给你两天行不行？不行，让我们29师来打。
9: 费了这么大劲争取的两天，怎么可能让给你们？
7: 军长，
10: 前线的战士都支持30号再反击，大家都不想再重蹈23号的失利。
8: 张显阳，
11: 有。
8: 我领你率86团87团参加上甘岭战斗，再调3个营的兵力抢运弹药。
11: 是。
8: 向守志，
12: 有。
8: 我知道你们40师40早就按耐不住了，但是既然我们把这场仗交给了45师来打，那我们15军全军上下必须支持45师。我领你率部队进行正面反击作战，以钳制西方山方向之敌，减轻45师决定性反击的压力。
12: 请军长放心，40师11定全力打好北河。
8: 服从大局。
12: 崔师长，现在十五军全军的老底儿全压在你们45师身上了，
8: 回去一定好好的研究作战反击的战术，不能辜负全军的信任。
13: 45师坚决完成任务，不恢复阵地，不停止战斗。
8: 好，同志们，上甘岭战斗 一时结束不了。我们夺取阵地之后，敌人一定会发动猛烈的反击。12军的后备力量马上就到了，我们15军绝对不能把一个烂摊子甩给人家。

0: 민효, 벌써 이틀째야. 너 매일 밤 진진한 짓 하고 왜 맨날 여기 와서 자는 거야?
1: 아, 연 대장님.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나 허리가 안 좋아. 아, 동지산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아.
0: 그게 아니라 밤에 놈들이 쳐들어오면 제 시간에 도망 못 갈까 봐 그런 거잖아.
1: 아니, 뭐 그게 잘못됐어? 아, 미군 187 연대도 중국군한테 찍소리 못하고 당했어. 아, 밤에 진지에 있는 거 위험하다고.
0: 야, 이 새끼야. 너 우리 대원들과 조국을 대할 면목이 있어? 넌 군인이야, 군인! 또라도 군인답게 죽어야지. 187연대 특공부대가 중공군 탄약골 날려버렸어. 이건 우리한테 기회야. 놈들은 밤이 되면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해서 분명 야간에 타작을 옮기려고 할 거야. 당장 진지로 돌아가서 공격할 준비해.
1: 형, 하지 마, 내가.
0: 다신 도망칠 생각하지 마. 미칠사단 31연대 대일대위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1: 알겠어. 아, 나 어떡해.
2: 同志们，
3: 啊，
2: 同志们，咱们那个伤员啊，